0: 강아블레 알바도 보스 드림 아브네 하르조
1: 에에에에에
0: 에 강아블레 노지
1: 에네 하에 할머지
0: 에
1: 어이 어이 야 한우 아무래도 라즈라도 야 저거 단합 퍼스트 하이스쿨 아이
0: 나도 플라자
1: 타지도 올라 마족나 안은 구주마도 플라자지
2: 선낭다가가
1: 근데도 낭다마 숑마
2: 이건 된다든 낭아 성당얼마
1: 안
2: 놈,
1: 나.
2: 기농지, 강, 해, 욕, 바, 야, 루, 방, 아, 야, 영, 우, 주, 못, 마, 이, 저, 마, 우, 야, 니, 야, 아, 루, 동, 얼.
0: 아이, 아저, 뭐, 저, 오, 노, 임, 임, 서, 야. 그지, 인, 저, 저, 사람, 잘, 래.
1: 안
0: 가,
1: 나.
0: 자, 마, 더, 래.
1: 어, 너, 니, 또, 너, 다, 인,
2: 아,
1: 저,
2: 쟤,
1: 사람, 쟤,
2: 너,
1: 너,
2: 넌, 딱, 뭘,
1: 쟤,
2: 자.
1: 어, 야, 그지? 나, 오, 저, 야. 하, 야, 그지? 짠, 나, 비야.
2: 쟤, 우, 저.
1: 그래?
0: 아이.
1: 그래? 나, 짜증 나, 요, 요,
2: 야, 그지?
1: 야, 그래?
0: 아니 야좀 맞아 왔냐 염소서 오래 야 씨발
2: 야
1: 그래 나 너무 싫어 누게
2: 잘못 하신 거구나
1: 어이
0: 땅은 아직 싸워
1: 다야만 없거든 너
2: 여구 잘 알지? 어
1: 여구조 해야 되냐 마 받아
2: 여가 나 둘러 봐 가면
1: 여구조
0: 과
1: 야 나 오늘 가요사 오늘 멀니서 아
2: 가?
1: 그래?
0: 아이 야 그지 알야 되는 거야
2: 오늘 가요 가자 맨날 니온 따인 아유 가자 안 나봐
0: 오.
2: 임스스르 너를 려놓고요.
0: 아이 안종 너 가자 간섭하지 마
2: 아이 쟤 이들아 뭐 예수자다 놓고
3: 야 이들아 말 좀 써놓으
2: 기다 내 강세
0: 욕 봐야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과 너노 그 진호가 돼서 봐야
1: 야 이들아 뭐야 니야 쇼팀브리 나 스쿨 알아볼까 아야 독서나
2: 이들아 뭐 예수자
1: 따주에 니야 쇼팀브라 왜 알람리고 아이 니 아담아담아 빌람당아 아우숙을 리라노 니야 아이 스쿨 갈아볼까 뜨나봐 따릅니 클래스 뜨나봐야 따요노와 뜨낭다 버릇 불라디할 뜨나노다 번이 오마 슈자 슈자 아노냐 긴다름리나 쇼트팀을 봐도 알아 뜨나가디야
0: 오 안가 들어가 아노 너녹시 있으려나
2: 아
1: 스튜던트 안나 선다 와자란도나 뇽
3: 뇽타인 저거 다 좀 뜨나스 너무 저거 저
0: 아니 아니 간서지 많이 간서지 많이 과 나 마스바장 마
1: 오니 마스바자고야
0: 오 야이다디 끈 안알량도 아시게 끈 너로작 못대 너 가자건 상지 말랑노
3: 맞아
0: 이다디 해 쇼트 템퍼다 바야나 야 이봐 봐야 트레이닝 아기 봐 이고랑 마중어 마스터바 나 아지 메드랑 마나 나이 트레이닝 아거즈 노와 아족 당중와 아지 트레이닝 아기야 고당 아지 마중어 하 이봐 야보 정말 마금 즈부바 정말 메드 바기당 바 비임이야 다시 마이 빠지 아이 나이 빠지 아족 들당시 야 아스노 이스쿨이 아바 타이파야 마한노라야 다시 인드노 아샤기 정 머드즈라 쇼템버다 바지 니송 아샤 다카라리 사가 이바바야 정럼 아인타시가 아장아 정럼 머드 바기당 비사사 아주과 리벌리어 아워다리야 다시 땅노에보 인드노 아샤 아제 정럼 머드다 알리즈 바당아시 니송가리 니송가 아족스바보 마오거시 인드노 에락시 안에나가시 노
1: 에에 에에 아, 강아 불러 이제 나로 봐 줘. 저 일단 나이.
0: 아니, 아니.
1: 롱롱 뚫어 도 봐. 레슨 다 좀 와 줘 가지고. 또 뭐 하는 거고.
3: 나 말로 봐. 녹 딱딱 봤어. 라이단 너.
4: 아스노키 엄마껏 민드시시 스노노. 브랑공 유 디파트나 장아실 마키 왕시고 땅. 들록 팔라 장아 근가든 바 앙아시츠.

0: 말리야.
1: 말리아도 파노 커푸 담보르 기타잉이 능닥카 와투코코 쿠타나 끄치 능닥 아로나 미스
0: 타오능야 미슬라야 느츠오 누부누아 아츠르츠 바마스 사가니 네당이 아루바당 하고야 나 산디스콜 차일슨데 비카당 마랑아 아로 다잔 리스나 마랑아당 승앙마노 다시츠바 아로 안농지나 리슨 마랑아당 승다르스디
1: 好자, 조건이 리슨 부시즈가 얼마장즈바 알리바고야.
0: 어 아치 강하단 충얼 느녹당 니 디오 바르시아 신답노 서르세듬 아스녹 다금농 동디방아 다시바도 마마에 알리츠라 아스라노 마방아 착농 기부바이 세요바 서르세듬도 아키다르시디
1: 好자, 마마일리어고, 아서니 근근보 이바서 사듬듬장당 아키라디.
0: 강하단 충얼 아치 강하단 시다가 아스녹 다금농 사르스듬야 강당 동디방아 농치 마방시아 나이 츠름당 크치시너 이바지 스바 스바 마스사가 장자장자 나이 크치능 다가 아스르나 크치야드 마츠름든 침비어 이바지 데티 사르스듬당 장자장자당 사르스듬 망마노
1: 하이자 미스
0: 강당 빌라라 나이 야마지 우당 다시양아 마방아착 농종화리어 다스당 츠름마 빌라즈 아노 안나보 사르사듬 가당 아키르니보 와독스 느츠 누보 농얼 탕보 마루자리 지지 나 안느라방 라우당 사르사듬 아키르미장아 마다지 아나클미 사르사듬디네
1: 하이
0: 아롱 드낙 암왕 니나드 마 사르사듬지네 드미엠 츠럼 이바잘라 아츠라야네 강아당 미머 디라 다노라스당 농이라이 네 오강아당 장라방라 앙아 아루바덴 네든 사르세드마 아루바 라타금네 강아당 모아츠다기 아농지 라사르세드네 디당 랑상 라드네 디당 침비앙마 아서 라이네당 끄치사시르 이듬 아 작제 라몰룽짱아 종아기 시드츠 시탁바 단라드 장자 라늠 아가자 라다금네드 디당 나칼량다 이수 카보농당 이빠짤라펜당아 아가자 사르사데머 이드마 착지 나이코마 말롱아 야마지당상
1: 아멘 미스 강아블라노 굿나잇
0: 하이네 강아당블라나 중활량노
1: 하이
0: 굿나잇
1: 니기 보바이 세요바 사르사데도 아키르미짱디 쿠닥농 알리바 오팔라
2: 호
1: 야시바이 랑저 니 사르사데머 니드민
2: 나이니 아자두
1: 니나 아자다 Nina machakuti ni sar satamar ni mrimpong tsaja kutak nong alipa upala
2: chi anu nai ni acharatu
1: Nina machacha
2: nai kutak nong alipa upala ta acharatu ni yang ilir na kachi shinirar siyang
1: ni kacha shina mali ni sar satam asir badanga ki buba sar satam ya titi asitzi tim da ni angazakalir asipa ki sar satamar badanga
2: Ho, sirapang, sarstumang.
1: Nenang tamisi sang.
2: Atang, na achi kachi shinirpa.
1: Ashini, sar satam nung ya kata alipa aki asir batang. Sara iba tatizu ji kachi.
2: Iba tatizu akam tsupupa tamisi tisungmang tse sinzuwangshi.
1: Kibuba, ni bu achi mamati tiliasu. Tangang chunga matatra. Na yimli arung kutak nung kuta liar alima nung achi uta na mulung sang.
2: Nai achi shitakpa ashir sidi.
1: Aito, kudasir mashi ziba.
2: Sirapang nai kuma sinir.
1: Nibu kuchama sizako, sakana kibuba. Nai kutak nung kuma azuka lir, iba amaji alima nunga azuk nungbo kangajungla.
2: Sira atsi, na ne takamji kainam azuk taktitar ma.
1: Aito, nisinda bida ti awardo.
2: Ni achi asungtangar pa masi. Nai tangar machung chumbi pa tu kuta. Ne chakla liru tamajung asir ke tin mapang intuk tsuba milen TV ang reprang pa mobile phone ang am sya kem sai pa tukuta.
1: Aya, ke ta shi mait uchang dang siyang, ti upar siya anam se aki sindapi awar tam dang nung yupo niyang ta chung pa ako.
2: Ken atang, nai asya tu ni mulung pa inyak tsa asang tang da sir ipachi ne tak nung itin zik tila.
1: Hai, sira bang, niya ke ta shi mait tam ji karbo shi tatsa ako.
2: Nya, shite tsaku.
1: Kibuba, ni ke ta shimait intangji bo kucha mipila milia se, saka niya ke ta kamiya milin shina alia se, niya ni sungda chongkom nera.
2: Surapang na nungi tinsukti, asir ni na chi akuk tsu mrangti,